匆忙，放慢你的脚步，不要不要速速的哒哒哒。

FM 91.4延吉综合广播。1949至2026，山河辽阔，国泰昌盛，热烈庆祝中华人民共和国成立77周年，红旗漫卷，岁月争。

的故事，他有他的观点，我有我的主张。心灵的真诚沟通，思想的激情碰撞，欢迎收听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문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경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라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0: 드디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날 연결시에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은 더는 제국주의와 반동파의 통치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모주석, 조 총사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령도 밑에 단결해 생산계획을 견결히 완수 또는 넘쳐 완수함으로써 전국인민 해방전쟁을 계속 지원하며 반동세력을 소멸하고 전 중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독립, 민주, 평화, 통일 및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보문은 그날로 전파를 타고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경 첫돌을 맞이하면서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수민족 대표와 소수민족 문공단 배우들을 북경에 초청하여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휘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배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3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택동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 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택동, 류소기, 조덕, 송경경, 장단,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주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0: 조선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수, 반룡해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배우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조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조석에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조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주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해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조석께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조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다섯 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중남해의 정원을 넘어 수도인민들의 흉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무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각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 인민들과 전국 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1: 1952년 7월 24일, 팽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사쿵교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야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치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 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해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똥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똥 주석의 친필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똥, 주덕, 준대의 친필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룡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기를 떠났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근시 도수가 600도를 초과하면 눈 질환이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최근 근시 600도는 안구 위험 临界값이라는 과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근시가 600도를 넘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중등도 이하 근시인 사람과 비교하면 근시가 600도를 넘는 사람은 각종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시 수술로는 이미 손상된 안구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안과학회 및 우리나라의 근시 예방치료 지침에서는 모두 600도를 고도 근시의 진단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 곳을 응시하고 조절이 이완된 상태일 때 등가 구면 굴절도, 즉 SE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50도에서 SE 300도 사이의 경도 근시, 300도에서 SE 600도 사이의 중등도 근시, SE 600도 사이의 고도 근시입니다. 그럼 왜 600도가 안구 위험 临界 값일까요? 근시 도수는 안축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시가 600도인 사람은 안축 길이가 정상적인 22에서 24에서 26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풍선을 너무 크게 불면 더 쉽게 터집니다. 안축이 길어지면 안구벽, 즉 망막, 맥락막이 늘어나 얇아지므로 파열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600도가 바로 안구의 위험 临界 값입니다. 네, 중년에 들어서면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유지나 혈당 조절 등의 건강상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노년에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평균 연령 48.5세인 간호사 47,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984년과 1986년에 식단 설문지를 통해 중년식의 일일 탄수화물 및 섬유질 섭취량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연구사들은 2016년까지 이들을 추적 관찰해 노년기의 건강 상태와 노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에서 건강한 노화의 기준은 70세 이후에도 신체 기억력, 운동 능력, 정신 상태가 모두 양호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70세까지 생존할 것. 둘째, 정신 상태가 양호할 것. 셋째, 기억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 넷째, 암,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신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등 11대 주요 만성질환이 없는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탄수화물의 이점입니다. 고품질 탄수화물, 즉 전곡류, 과일, 채소, 콩류 등을 더 많이 섭취한 여성은 건강한 노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하루 섭취 에너지 중 고품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31% 증가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소고기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에는 냉장, 냉동, 즉석 소고기 제품 등 다양한 종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세 가지 소고기의 가공 공예 차이를 모르고
제품의 포장 라벨을 이해하지 못해 구매할 때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소비 관련 의문과 관련해 기자는 절강성 농업과학원 총목수의연구소 연구원 장영정을 취재해 육류 국가표준과 결부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냉장 소고기는 대형마트의 주력 판매 품목입니다. 소는 도축 직후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에 냉장 유통망에 들어가고 12시간 이상 저온에서 산제거와 젤라틴 분리 과정을 거친 후 일반 코팅, 진공, 가스 조절과 신선도 유지 포장을 거치는 바 보존 기간은 3일에서 14일에 달합니다. 냉동 소고기는 분할된 소고기를 급속 냉장고나 급속 냉장실에 넣어 48시간 이내에 소고기 중심 온도를 섭씨 핵심 영양소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식감의 부드러움과 육즙의 보존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선한 소고기는 본연의 소고기 향이 진하지만 도축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근육이 경직되면서 고기가 다소 질겨집니다. 얇게 썰어 샤브샤브나 요리를 하기에 적합하고 상온 판매 시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당일에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냉장한 소고기는 저온에서 산을 제거하고 근섬유를 부드럽게 해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저온 환경은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 볶음, 튀김, 조림, 구이 등 다양한 조리 방식에 적합하고 소량의 풍미 물질만이 약간 진화될 뿐입니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귀란 가족의 해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세상이라는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 석화 만나고 떠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는 게 뭐겐다 이런 게 사는 거지 술 한 잔에 노래 한 가락 거기에 시 한 구절 더 하면 더없이 멋진 세상 이런 게 사는 거지 명예라 지위라 금덩이면 어디 있으랴 세월이 모겐다 이런 게 세월이지 공수래게 공수거라니 무엇이 아까우랴 덧없어 다 털고 가보세나 이런 게 세월일세

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변속사라는 시 함께합니다. 우리 연변의 봄이면 살구꽃이 먼저 피고 다음은 배나무꽃 차례다. 제철 따라 개벽하는 꽃무리가 거풀이 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묵직한 배를 낳아 키우는 곳곳의 배나무들. 굵고 툭한 연변 말씨같이 하나같이 더 굵고 툭하게 뻗어나온다. 엄동 삼동을 지나 봄을 끝내 만나면 여전히 굵고 여전히 툭하게 여막살이를 시작한 배나무 주인을 서서 반기는 나무.

지나 가을 가서 계절로 익힌 배 하나 손에 쥘 때면 사토리 연변 말씨 조인과 그들을 꼭 빼닮은 대나무가 있어 밤새워 고마워진다. 네, 연변 속사 신명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꿈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좋지만 실패도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봐라. 명성이 높은 사람도 좋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좋지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의가 바른 사람도 좋지만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라. 애정이 넘치는 사람도 좋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피면하지 말거라.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칭찬에 좀 민색했던 분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내가 이건 좀 쑥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쳐가면서 좀 개변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때 아까 앞에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늘 밝게 웃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하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해피하셨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있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2: 네,
3: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2: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2: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3: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2: 네.
3: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영장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2: 네.
3: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3: 네.
2: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 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3: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0: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0: 아이들이 문제 행동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0: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1: 네.
0: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1: 네.
0: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특수 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1: 네.
0: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1: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네.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1: 그렇죠.
0: 하고,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0: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1: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0: 아, 네.
1: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0: 네.
1: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0: 네.
1: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오,
1: 그러면서,
0: 네.
1: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0: 네.
1: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0: 아.
1: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그때 알았어요. 이
0: 네.
1: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0: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고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1: 네.
0: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1: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0: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예, 네,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0: 네.
1: 하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0: 네.
1: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0: 네.
1: 간절히 기대하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네,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네.
1: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0: 네.
1: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0: 그렇죠.
1: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1: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0: 네.
1: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0: 네.
1: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0: 그렇죠.
1: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0: 그렇죠.
1: 예,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예,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0: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네.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네.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1: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0: 그렇죠.
1: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0: 하는
1: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렇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예,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예,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0: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예,
0: 그렇죠.
1: 그만큼 더 기쁘더라고요.
0: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예,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예,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려회를 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네,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0: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네,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0: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1: 네.
0: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예,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1: 네.
0: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1: 네.
0: 이제 예,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0: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지정한 교,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1: 긴장감부터
0: 많습니다.
1: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또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예,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예,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하는 그런 곧 짧은 그 순간의 눈맞춤이 네,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1: 네.
0: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네,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 가길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해민 봉사를 적극 보급해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것입니다. 정례성 마가하 리머국 반전임장 당지부 서기 장총우는 청소기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장총은 당지부 소개는 마가하림군은 장강지루인 대도하의 발원주의장 삼강원의 중요한 수원 함양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증에는 삼림보호원으로서 청소의 연설 정신을 순찰 보호에 관철하며 고운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일터를 고수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산림을 살피고 더 높은 책임감으로 록색을 수호하면서 삼강원의 산이 더 부르주고 무리도 말도록 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서북공업대학 응고기술 전국중점실험실의 과학연구진은 국가급 중대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공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실험실 조우범 부주임은 과학연구 종사자로서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착안해 핵심 기술 공략을 전개하며 신심을 굳히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린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형 정석에는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강인이 향강을 다스리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하고 향강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이 더 잘 융합되고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지지하며 향강과 오문이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강특별행정구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향안 각계는 기회를 다잡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통해 국내외 연통의 뇌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개년 전망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용납하고 이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이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청년 교류를 통해 량한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각 지선은 소비 신경영 형태와 신장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채로운 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기획 출시하여 연휴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천진시의 한 디지털 가전제품 전문 상업 복합시설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제품에 최대 500원, 일부 가전제품에도 최대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진시는 8천만 원 이상의 소비권을 발행하여 국가보조금, 보미밖에 일부 제품도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고 일부로인 친화형 제품도 신구교체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소비자 류씨는 생활 개선에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래된 방과 용품들을 모두 새 것으로 꾸며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시 상무국 왕가강 부국장은 국경절 기간 천진시는 서비스 소비 시즌, 갈맞이 쇼핑 축제, 야간 축제 등 다양한 소비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 플랫폼 혜택, 기업 민생 혜택이 연계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선발 경제와 야간 경제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내몽골의 여러 맹시에서는 자동차, 외식, 백화점 등 소비 분야를 포괄하는 민생 혜택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의 한 신에너지 자동차 매장에는 차량을 구경하고 시승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 상무국 전야 부국장은 올해 홍산구에서 총 17개 브랜드 첫 매장을 유치하면서 첫 매장 플러스 상권 융합 유치형 체험 소비 경영 형태가 연후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기적인 주제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0: 한 매장이 입점하면 링큰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경설 기간 복근성 각지에서는 호텔과 민박 예약이 활기를 띠고 맞춤형 여행 수요가 높아졌으며 일련의 소비 촉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주시 상무국은 가을과 겨울 숙박 소비권 발행 활동을 시작했고 8천만 원 이상의 소비 촉진 자금이 다양한 소비 장면을 포괄하여 시장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산과 바다, 온천 자원을 활용해 현지에서는 국경절 해변 가족 축제 계를 주제 행사를 정성껏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몰입감 있는 휴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총괄 은문평 씨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독특한 해변 해수 온천을 몰입감 있게 즐기며 산과 바다 사이에서 여유롭고 알찬 국경절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국가에너지국이 이일 발표한 데에 따르면 연휴 전날 전국 고속도로 충전량이 2,800만 킬로와트시를 넘어 지난해 국경절 연휴 전날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공효율 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오늘부터 각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주변 도로 교통량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집중 이동으로 인한 단기류동 인구 급증에 대응하여 각지 고속도로 운영 측은 최대 수요 대응 공급 계획을 가동해 휴게소의 충전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많은 차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경 차주 리 씨는 10월 1일 차를 운전해 하남성 락양으로 향하던 중 저녁 7시경에 하북 백향 휴게소에 도착해 차량 충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앱을 통해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충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리 씨는 차가 너무 많았고 현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곧 충전이 끝날 것이라는 충전시설 인근에서 기다렸지만 바로 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신에너지 차량 충전 고봉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차량 연결망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을 분석하고 주요 휴게소에 이동식 충전 설비와 고출력 급속 충전기를 추가 투입하면서 집중 충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교통투자서비스 구역 관리요한 회장 왕옥산 휴게소의 작년 경기에 따르면 대략적인 집계로 2일에는 약 500대, 1일에는 700대 이상의 충전 차량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충전 1일 점유율은 89.27%에 달했고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22시간 동안 장비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건성 고속에너지발전요한회사 왕효희 운영책임자는 명절 전에 이미 일부 고정충전기 설치를 끝내고 이동식 충전차 18대를 배치했지만 객관적 조건 제한으로 일부 명절 인기주차 구역에는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왕효희는 이동식 충전 설비는 휴게소 실시간 충전 상황, 과거 경험, 대형 서비스 구역의 충전 설비 재고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의 장상 연구원은 하드웨어 확충과 정책 보조금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네트워크화된 배차를 통해 충전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상연구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향후 24시간 동안 충전기에 몇 대 차량이 충전할지 예측하여 차주가 미리 확인하고 충전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줄을 선 차량들을 충전 부하가 낮은 휴게소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0: 2013년 10월 3일 중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13년 동안 크레인이 오르내리며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부두에서 배에 실려 해상 항로를 떠나서 모나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천연을 이어서 전해진 비단의 길 정신은 가시적이고 체감시 가능한 실천으로 구현되면서 문명 교류의 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영파 주산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중요한 길목입니다. 1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영파 주산항, 천산항 구역 컨테이너

0: 부도 크린반 죽사글 반장은 크린이 키가 계속 자라나면서 점점 더 큰 선박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천선항에는 24,000 표준 컨테이너급 초대형 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대형 선박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선박들입니다. 죽사글 반장은 천산항구에는 현재 56개 국제 항로가 있으며 여기는 동남아를 연결하는 근해 항로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원양 간선 항로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죽사글 반장은 영파 주선항의 작업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항로가 꾸준히 대외로 확장되면서 각지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림차 방항은 타이의 제조업이 집중된 동부 경제 회랑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핵심 물류 중추이기도 합니다. 현재 3기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파타라 퐁시는 림차 방향 3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타이 측 프로젝트 공장사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파타라 퐁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항만 기반 시설과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이가 중국, 나아가 세계 지상과 연결되고 산업 발전과 현지 고용 촉진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파타라 퐁시는 시공 조류를 주로 맡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현지 노동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파타라 퐁시는 작업 과정에서 시공 기술과 공정 관리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건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는 중국 유럽 6회 고속 노선 열차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의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로서 피레우스항은 협력을 통한 개조를 거쳐 현재 지중해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레우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엘리니 씨는 그리스의 한 해운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서 이곳의 눈부신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엘리니 씨는 항구 전체의 환경이 더 현대적이고 권리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며 기반시설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발전 활력이 넘친다고 소개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레우스는 서로 다른 문명이 교류하는 중추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리스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업적 차원의 연계를 넘어 해양 문화, 역사 지식, 인문 교류의 교차점이 될 전망입니다. 항구의 분주한 운영, 해외 프로젝트의 착실한 성과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건설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발달경제체연구실 부주임이며 부연구원인 리보기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의 가치가 현재 국제 환경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기 연구는 먼저 통로 다변화의 가치를 손꼽았습니다.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은 관련 국가들이 단일 통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통로 다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가들이 립지적 우세를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으며 발전지향적인 국제 공동 제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업도 크게 추진하면서 인문, 교육, 관광 교류를 통해서 관련 국가들의 민심 소통과 왕래를 훌륭하게 실현했습니다. 과거 전화의 서양 원정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고 오늘날 수많은 초대형 선박들이 세계 각 대항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화협력, 개방포용의 해양정신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 위에서 중국은 각측 동반자들과 손잡고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협력 항로를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1: 15척이는 전망계획 기간 작곡가는 국가 중대 대표 공정인 삼엽순 신통로 공정은 삼엽공정에 이어 장강 본류에서 수리, 항운, 생태 등 기능을 아우르는 최대 종합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완공되면 장강 황금수로의 항운 효율이 크게 향상할 전망입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삼엽순 신통로 개척편을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 허북성 의창시 삼엽중초 신통로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폭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공준비시험 공정인 삼엽중초 신통로 선행 굴진구역이 모든 폭파와 굴진 작업을 끝냈습니다. 삼엽중초 신통로 공정관리부

0: 고급 공정사 양소령은 사업순 신통로 본체 공정이 한자리 시험이라면 손행 굴진 구역은 시험 전 치르는 모의 시험과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손행 굴진 구역은 전력 설비 이전과 개설을 위해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폭파와 굴진 작업에 필요한 시공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엽순 신통로 공정은 삼엽중추 신통로와 갈조댐 항문능력 확장 공정을 포괄합니다. 공사 현장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이 많지만 스마트 관리 플랫폼과 복도 위성 항법에 기반한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 시공 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소룡에 따르면 현재 시공 범위가 넓어 여전히 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원위치 추적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 과정의 품질 관리와 실험 검측을 정보화 방식으로 조례하고 품질 추적도 가능합니다. 삼엽순 신통로가 완공되면 삼엽중추의 양방향 통과 능력이 3억 3,600만 톤, 갈조댐 중추의 연간 양방향 통과 능력은 3억 6천만 톤에 달해 만 톤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합니다. 수리부 삼엽공정관리사 사장 장총용은 장강 상류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과 승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강 경제벨트 연선의 지역 간 경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내외 개방 협력에 편리한 항운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10월 1일 국경 연휴 첫날 전국 철도 여객 발송량은 연휴수로 2,500만 명을 초과하고 단일 여객 발송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우리나라 첫 100메가와트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인 중국 화전신강 모래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10월 2일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접속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전력 생산량은 2억 도, 절약하는 석탄은 5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17만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제로탄소, 고효율, 경제적 대용량, 압축, 이사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무력 통제구에 94차례 공습을 가했고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9월 3일 사태가 격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1,350차례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난방 현대화 논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물결, 글로벌 난방 현대화의 기회와 도전을 다룬 2026 글로벌 난방 현대화 논단이 9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전문가와 학자 100여 명이 논단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글로벌 난방기 현대화는 발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동력을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였다며 인공지능에 능하고 내생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오픈소스 개방, 협력 공유를 견지하며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 기회를 다잡고 인공지능 분야의 남북 격차를 줄이는데 새로운 실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전 총리 에샴스입니다. 복단대학 부교장 진지민은 이러한 수요는 중국과 글로벌 남방 국가가 인공지능 협력을 심하는데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사무위원회 주임 이자트 사드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중국의 경험을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 수요 우선 사항과 더잘 결합시키는 데 유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채방은 중국과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는 인공지능 발전면에서 비슷한 임무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과 상호 참조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이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논단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글로벌

0: 월남방 국가들이 인공지능 윤리, 안전, 데이터 관리와 표준 제정 등 분야의 토론과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인공지능 관리가 포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수도대학 정치학 교수 마지드 부트로스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각국의 각이한 발전 수준, 발전 단계와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사회과학리사회 미디어 정보 책임자 구스타보 레마는 중국이 인공지능 모델 오픈소스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도록 고무하는 것은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이미 중국의 관련 기술과 도구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지 국민들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능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자 평행론단에서 글로벌 문명연구원 원장 양백강은 과학기술 발전과 문명대화의 심층적 융합은 신실의 인공지능이 문명교류와 상호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전통을 존중하고 현대과학기술의 물결을 포용하는 현대화의 새로운 경로를 글로벌 남방 국가에 제공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상해 글로벌 관리 지역 국가별 연구원 집행원장 양상은 중국과 아랍 국가 간 인공지능 협력은 기술 협력에서 문명 공동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규칙이 쌍방의 전통 윤리 자원을 더 많이 구현하고 협력을 통해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증진해야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글로벌 남방의 구체적 응용 장면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재해 감축 연구센터는 복단대학과 합작해 지능광전 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국 간 인공지능 협력에서 농업,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등 분야가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단 기간 남방굴기 글로벌 남방 현대화 학술 연구 지도와 2026 글로벌 남방 현대화 연구 10대 인기 키워드를 발표하고 글로벌 남방 청년설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론단을 전후해 1년의 청년 교류와 싱크탱크 연구 토론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남방 현대화 론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도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카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드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상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이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조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 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그리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로부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역사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 20주년과 30주년 때 당조항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모두 참답게 총화했으며 내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총화했기에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18차 당대회 이전의 역사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기존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실의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 새로운 경험을 중점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은 전당이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보다 당당한 자세로 새로운 도정을 향해 매진하고 새로운 시대 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주왕의 기존의 결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전 당의 역사 사상의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주왕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기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단결에 의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 앞에 수다팀은 연평균 3천여 회의 각종

0: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민과 국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성에서 봄발 신시한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성에서 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더스시 중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곡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여름족이면 한가족처럼 정이 깊습니다. 네, 중갈기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의 학향매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공연이 40여 회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선전 강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만한조의 운율과 노래 가사에 녹여넣어 이런 선전이 골목골목까지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성과 이어지는 마지막 1k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얼음 가득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차 한 잔에 손이 가고요. 네, 무더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꼭꼭 닫고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라디오에서는 댄스곡보다 발라드가 흘러나오고요. 네, 잊고 지내던 누군가의 얼굴도 스쳐 지나갑니다. 네, 며칠 사이 계절이 좀

것인지, 이번 주말엔 뭘 할 것인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친구랑 쇼핑 가기로 했습니다. 국경절 여행을 떠날 때 이불로 장만하려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비교적 그래도 긴 연휴이기 때문에 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 다음 주말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네, 저는 늦잠을 실컷 잘 예정입니다. 한주 동안 잠을 잘못 잤더니 피곤이 몰려오면서 이제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실컷 자야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계절이 바뀌면서 뭔가 무기력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네,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 또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요. 네, 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여기 다음 주말 계획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같이 자취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친구 같이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제 집에 냉장고에 음식 장만해 놓는 일. 네,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또 친구랑 자취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가 두 배로 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조필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가오는 주말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종천아의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비단 가수의 해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세상이라는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 석화 만나고 떠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는 게 뭐겠나 이런 게 사는 거지 술 한 잔에 노래 한 가락 거기에 시 한 구절 더 하면 더없이 멋진 세상 이런 게 사는 거지

지위라 금덩이면 어딨으랴. 세월이 모겐다. 이런 게 세월이지. 공수래게 공수거라니 무엇이 아까우랴. 덧없어 다 털고 가보세나. 이런 게 세월일세.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변속사라는 시 함께합니다. 우리 연변의 봄이면 살구꽃이 먼저 피고 다음은 배나무꽃 차례다. 제철 따라 개벽하는 꽃무리가 거풀이 꽃처럼 풀어지기 시작하면 묵직한 배를 낳아 키우는 곳곳의 배나무들. 굵고 툭한 연변 말씨같이 하나같이 더 굵고 툭하게 뻗어나온다. 엄동 삼동을 지나 봄을 끝내 만나면 여전히 굵고 여전히 툭하게 여막살이를 시작한 배나무 주인을 서서 반기는 나무들. 여름 지나 가을 가서 계절로 익힌 배 하나 손에 쥘 때면 사투리 연변 말씨 주인과 그들을 꼭 빼닮은 배나무가 있어 밤새워 고마워진다. 네, 연변 속사 신명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번쯤씩은 인생에서 아 이런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잘생겼다, 돈 많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꿈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은 사람도 좋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좋지만 실패도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봐라. 명성이 높은 사람도 좋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좋지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예의가 바른 사람도 좋지만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라. 애정이 넘치는 사람도 좋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피면하지 말거라. 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뭐 외모도 중요하죠. 같은 값에 다홍치 말한 말이 있듯이 잘생긴 사람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러면 물론 기분 좋겠지만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인성입니다. 사람의 인품인 거죠.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아마 고대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한다거나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 조금

네, 아까 앞에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늘 밝게 웃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하고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선아에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잠시나마 해피하셨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마치 평평한 큰 길을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구불구불한 작은 길로 들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든 그곳을 향해 굳건하게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든 아낌없이 온몸으로 쫓아가 보십시오. 인생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길 위에는 비바람과 진흙탕이 있고 가시덤불이 자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속 불꽃이 아직 타오르고 내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나를 진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텨온 시간들은 결국 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앞길이 멀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이 높고 물이 길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마음에 갈 곳이 있으면 맨발로라도 나아가고 인생이 역행하는 여정이라도 갈 때 하나로라도 항해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모든 땀방울은 미래의 꽃을 피우고 있고 쏟은 모든 노력은 꿈의 언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속의 만남.

네, 최근에 저를 크게 감동시킨 한마디가 깊이 용기를 주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요즘 힘든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이지만 꼭 견뎌내세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실력이 남보다 못해도 절대로 초조함과 불안이 당신 본래 많지 않은 열정과 끈기를 망가뜨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은 평생에 늘 예기치 못한 곤경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배신당하는 순간도 있으며 또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그저 발걸음을 멈추고 숨고 싶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다고 느껴져 운명의 큰 흐름 속에서 발버둥칠 힘조차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처리할 것이고 당신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넘어진 후 몸의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설 것이며 당신은 의심받은 후 묵묵히 주먹을 쥐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점입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함을 알고 비록 성공이 아득함을 알아도 여전히 마음속의 목표를 위해 원하는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용수 가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젠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고난들은 결국 당신 삶 속의 갑옷이 될 것이고 당신이 걸었던 그 우회로들은 결국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보게 할 것이며 당신이 경험한 그 좌절들은 결국 당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꼭 믿어주세요. 넘지 못할 어둠은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새벽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여전히 골짜기 깊숙이 빠져 있고 비록 발 아래 길이 아직도 가시덤불로 가득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십시오. 당신을 묵묵히 지지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 그 열정, 결코 꺼지지 않은 그 희망이 모두 당신과 함께 비바람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김지협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님, 햇님.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친구는 본사의 임명을 받고 지사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기획안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하고 인원을 모집하는 등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사를 세우고 운영이 안정될 즈음 본사에서는 다른 분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친구에게는 부지사장 직만 주었습니다. 자기가 일궈낸 자리를 남에게 내줘야 하니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집에 와서도 웃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도 소용없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친구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고 지사를 세우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담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회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잘 수습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로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고 나아간다는 아주 긍정적인 속담입니다. 제 친구는 정말 이 속담처럼 살았습니다. 지사장 자리에서 제외된 그 시련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히 준비한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나중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힘이 생길 겁니다.

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근시 도수가 600도를 초과하면 눈 질환이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최근 근시 600도는 안구 위험 림계 값이라는 과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근시가 600도를 넘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중등도 이하 근시인 사람과 비교하면 근시가 600도를 넘는 사람은 각종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시 수술로는 이미 손상된 안구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안과학회 및 우리나라의 근시 예방치료 지침에서는 모두 600도를 고도 근시의 진단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 곳을 응시하고 조절이 이완된 상태일 때 등가 구면 굴절도, 즉 SE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50도에서 SE 300도 사이의 경도 근시, 300도에서 SE 600도 사이의 중등도 근시, SE 600도 사이의 고도 근시입니다. 그럼 왜 600도가 안구 위험 림계 값일까요? 근시 도수는 안축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시가 600도인 사람은 안축 길이가 정상적인 22에서 24에서 26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풍선을 너무 크게 불면 더 쉽게 터집니다. 안축이 길어지면 안구벽, 즉 망막, 맥락막이 늘어나 얇아지므로 파열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600도가 바로 안구의 위험 림계값입니다. 네, 중년에 들어서면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유지나 혈당 조절 등의 건강상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노년에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평균 연령 48.5세인 간호사 47,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984년과 1986년에 식단 설문지를 통해 중년식의 일일 탄수화물 및 섬유질 섭취량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2016년까지 이들을 추적 관찰해 노년기의 건강 상태와 노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에서 건강한 노화의 기준은 70세 이후에도 신체 기억력, 운동 능력, 정신 상태가 모두 양호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70세까지 생존할 것. 둘째, 정신 상태가 양호할 것. 셋째, 기억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 넷째, 암,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신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등 11대 주요 만성질환이 없는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탄수화물의 이점입니다. 고품질 탄수화물, 즉 전곡류, 과일, 채소, 콩류 등을 더 많이 섭취한 여성은 건강한 노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하루 섭취 에너지 중 고품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31% 증가했습니다. 다음,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성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레하면 흰빵, 흰쌀 등을 더 많이 섭취하면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13%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핵심 열쇠입니다. 총 식이섬유, 과일,
채소, 곡물에서 얻은 섬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소고기에 관한 소비 알림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소고기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에는 냉장, 냉동, 즉석 소고기 제품 등 다양한 종류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세 가지 소고기의 가공 공리 차이를 모르고 제품의 포장 라벨을 이해하지 못해 구매할 때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소비 관련 의문과 관련해 기자는 절강성 농업과학원 충목수의연구소 연구원 장영청을 취재해 육류 국가표준과 결부해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냉장 소고기는 대형마트의 주력 판매 품목입니다. 소는 도축 직후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에 냉장 유통망에 들어가고 12시간 이상 저온에서 산 제거와 젤라틴 분리 과정을 거친 후 일반 코팅, 진공, 가스 조절과 신선도 유지 포장을 거치는 바 보존 기간은 3일에서 14일에 달합니다. 냉동 소고기는 분할된 소고기를 급속 냉장고나 급속 냉장실에 넣어 48시간 이내에 소고기 중심 온도를 섭씨 영하 15도에서 섭씨 영하 18도로 낮추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 유통기한이 최대 12개월에 달하며 가정 내에서 대량으로 비축하기에 적합합니다. 신선한 소고기는 소를 도축한 후 2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시장에서 유통되며 전체 과정에서 저온 산 제거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농산물 시장 현장에서 바로 손질해서 판매합니다. 장영청은 세 가지 종류 소고기의 주요 차이는 도축 후 온도 제어 처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백질과 무기질 등 핵심 영양소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식감의 부드러움과 육즙의 보존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선한 소고기는 본연의 소고기 향이 진하지만 도축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근육이 경직되면서 고기가 다소 질겨집니다. 얇게 썰어 샤브샤브나 요리를 하기에 적합하고 상온 판매 시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당일에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냉장한 소고기는 저온에서 산을 제거하고 근섬유를 부드럽게 해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저온 환경은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 볶음, 튀김, 조림, 구이 등 다양한 조리 방식에 적합하고 소량의 풍미 물질만이 약간 진화될 뿐입니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경절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과 연변조 순족 자치주 성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날은 중국 인민에게 있어서 천지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경축하는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부주석의 명단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중화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성립을 선언했으며 준례 동지를 정문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모택동 동지를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주덕 동지를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으로 심윤유 동지를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나영환 동지를 최고인민검찰서 검찰장으로 임명했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중앙인민정부의 시정강령으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도 북경의 30만 인민대중은 천안문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경축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고행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 속에서는 무시로 우려와 같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천안문 성루에는 모택동 주석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인들이 올랐고 관례대에는 여러 민족 대표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족을 대표한 주덕회 동지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조악 속에 모택동 주석은 국기개양 때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10월의 상공에 나부꼈습니다. 뒤이어 모택동 주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안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성립되었다.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격동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중국 대지를 진감했으며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거쳐 빛나는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모택동 주석의 장엄한 선포는 낡은 중국에 대한 결속의 선고였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통치의 붕괴에 대한 선고였으며 100여 년 동안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결말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위해 중국의 조선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제와 싸웠으며 국민당 반동파와 싸웠습니다.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선족은 중화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어 자신들의 대표를 당당하게 천안문 성루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덕 총사령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원과 전투원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모택동 주석의 명령을 견결히 집행하며 재빨리 국민당 군대의 잔여부대를 숙청해 아직 해방되지 못한 국토를 해방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부의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무당당한 인민해방군 3군 전사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천안문 광장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날 연결시에 2만여 명 군중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경축 모임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회에서 연변의 당정 지도 일꾼들은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했으며 모택동 주석과 주덕 총사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결시 5만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승리적 폐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열렬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가진 고통과 압박을 받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인민

이어 함께 명절을 경축하도록 마련해 줬습니다. 동북인민정부에서는 조선족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중공연변지휘에서는 연변대학교 부교장 림민호를 단장으로 항일열사 가족 김신숙을 단원으로 연길한어전문학교 교도주임 반룡회를 수원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축전에 참가할 배우들은 새로 창작한 가무 종목을 다그쳐 연습했습니다. 9월 22일 대표단 일행은 연길역을 떠나 23일 심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역에서는 동북인민정부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이 나와 대표단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9월 27일 대표단 일행은 북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북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십만의 각계 대표들이 역에 나와 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9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로동인민문화궁에서 주은래 총리의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9일에는 주은래 총리의 초청을 받고 북경호텔에 가서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9월 30일 마침내 모태똥 주석의 초청을 받고 북경호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태똥, 류소기, 조덕, 송경령, 장간, 리제심 등 공화국의 주석, 부주석들과 정무원 총리 존례가 연회대청 앞에서 대표들을 맞아주었습니다. 400여 명 대표와 배우들은 줄을 서서 지도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대표들은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 분위기는 자못 경쾌했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진훈, 팽진, 리유한, 우란후, 류춘 등 지도자들이 잔을 들고 조선족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진훈은 동북국에서 사파는 동안 조선족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조선족은 정말 믿음직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북해방전쟁 때 조선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잘 싸웠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조선족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표했습니다. 뒷이어 팽진은 조선족에 대해 깊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북국과 제4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족 경위들을 두어 기관과 사령부 안전을 담보했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신임이었습니다. 10월 1일 북경성은 새벽부터 징소리, 북소리, 폭죽소리로 들끓었습니다. 림민호, 김신숙, 반룡회는 청첩장을 받고 천안문 서쪽 관례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북경 시민들과 함께 시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남자들은 흰 광목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여성들은 환한 색깔의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꽹과리, 북, 세납을 행진용 악기로 삼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자 시위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시위 행진 대오를 따라 관례대 앞을 지날 때 조선족 대오들은 격동에 넘쳐 모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배우 김성민은 꽹과리를 쳤는데 한동안 지나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꽹과리 채가 꺾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3일 밤 중남해의 회인당에서 예술축전 활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에서 선물 증정의식이 있었는데 각 민족 대표들은 순서대로 각기 주석대에 올라 가지고 온 선물을 모태똥 주석께 드렸습니다. 조선족 대표단은 세 번째로 주석대에 올랐습니다. 림민호가 먼저 연변인민들이 국경 첫도를 경축하는 서명부 한 책을 모주석께 올렸습니다. 다음 김신숙이 조선족 저고리와 조끼, 바지 한 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룡회가 옥석으로 만든 벼루를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예술단 단장 김동구가 조선족 회색 두루마기를 모태똥 주석께 입혀드렸는데 두루마기의 길이와 품은 웅장한 모태똥 주석의 몸매에 딱 맞았습니다. 모태똥 주석은 두루마기를 보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청에선 우렁찬 박수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정영숙이 남색 비단에 원앙새를 수놓은 방석을 드렸습니다. 선물 증정이 끝난 후 예술축전이 있었습니다. 연변문공단, 내몽골문공단, 신강문공단, 사천성의 장족, 묘족들의 가무종목은 명절의 분위기를 고조히로 이끌었습니다. 연변문공단의 5개 종목은 그날 밤 문예축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먼저 대합창을 선보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0: 심차게 부른 노래소리는 회인당의 메아리 쳤고 종남회의 정원을 넘어 소도인민들의 흉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김혜련의 지게춤, 리인숙 등의 사인모 절구춤은 관람자들의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김인숙의 노래 민가련창과 방초선의 독창 배짝이 노래도 절찬을 받았습니다. 강민족 대표들은 조선족의 예술은 기교가 높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족 대표단은 모두 10차례나 단독으로 공연했는데 공연 때마다 초만 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조선족 예술은 북경인민들과 전국인민들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날 밤 모태똥 주석은 조선족 문공단을 포함한 소수민족 문공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완계사 한 수를 지어 류아자 선생에게 화답했습니다.
1: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하고 싹쿵교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대표단 일행 50여 명이 길림성 인민정부 부주석 서원천의 안야에 열차로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덕해, 동욱권, 최채 등 연변의 당정 지도자들이 연길역에 나가 중앙대표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연길시 6만 5천여 명 인구 중 3만여 명이 연도 환영을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울긋불긋한 꽃초롱불은 방문단이 지나가는 앞길을 가로등처럼 비춰주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에 도합 4개 방문단을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내몽골과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소수민족을 위문하며 중앙인민정부에 대한 여러 소수민족 인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변에서 나온 중앙방문단은 바로 그 4개 방문단 중에 하나였는데 팽택민을 단장으로 싹쿵교, 핑스크, 아예사이를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동북으로 나온 중앙방문단은 7월 9일 북경을 떠나 수원을 거쳐 15일 심양에 도착한 후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료서에 가고 다른 한 조는 연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7월 27일 연길시 3만여 명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인민체육장에서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환영대회에서 주덕해의 열정이 넘치는 환영사와 팽택민의 답사가 있은 뒤 모태똥 주석께서 중공 연변지휘 연변 전원공수에 보내는 금기가 전달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민족은 단결하라는 모태똥 주석의 친필 제사가 금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앙방문단의 선물 증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물로는 수령의 초상화 190폭, 모태똥, 주덕, 준대의 친필 제사 500매, 기념메달 6,500개, 환등기 2대, 25종류의 도서 1,392권, 25가지 약 15상자, 현미경 한 대를 포함한 26가지 의학기사제, 의학서적 310권이었습니다. 28일 중앙방문단을 환영하는 운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길, 용정 등 곳에 1,900여 명 선수들이 조선족 씨름, 근해, 널뛰기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앙방문단은 각 민족 각계 대표 50여 명과 조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생산건설, 전선지원, 민족단결 등 방면에서 얻은 복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 체류하는 기간에 선후에 중공연변지휘, 연변전원공서, 연변대학, 동북조선인민보사, 인쇄공장,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문공단, 최죽송 농업생산합작사와 김시룡 농업생산합작사 등을 방문했으며 회족, 만족들도 찾아보았고 일부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도 위문했습니다. 중앙방문단은 연변에서 9일간의 방문 활동을 끝마치고 8월 2일 저녁 차로 연길을 떠났습니다. 이상 국경절 특집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다규치한 예방통제체계 건설을 들어주고 군중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힘다합시다.

0: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1: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0: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0: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넣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게 해야죠.
0: 공부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2: 맞,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0: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2: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2: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2: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2: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내지 열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수기가 중화민공화국 장군 77주년 경축 초대 회산 종료한 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에서 혁신적 소비 성명과 경영 형태로 연후 시장에 새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1: 국경 연휴 전날 고속도로 충전량이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0: 삼엽 수운이 새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장기적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거대한 우세를 과시하고 우리나라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복음을 실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중요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은 청소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지속적으로 분투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올 들어 전당과 전국 각계는 적극적인 진취심과 분투 정신으로 15석은의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며 재분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을 극복하며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는 한편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실현하면서 강대한 회복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 사업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종족 기조를 견제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막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동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진료 혁신과 구조 최적화, 질적 개선의 발전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해 합니다. 민생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개선하며 전년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경절을 앞두고 강서성 길안시 길조군은 새로 건설한 대중행복의 집 편민봉사진지를 사용에 투입했습니다. 길조구 신시대 문명실 전원 개천몽실은 청소기가 민생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다며 대중행복의 집을 건설한 목적은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봉사단점을 보완하고 편민봉사 장면을 풍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해민 봉사를 적극 보급해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것입니다. 정례성 마가하리목국 반전임장 당지부 서기 장청우는 청소기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장청은 당지부 속에는 마가하림군은 장강지루인 대도하의 발원주의장 삼강원의 중요한 수원 함양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층에는 삼림보호원으로서 청소기의 연설 정신을 순찰 보호에 관찰하며 고운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일터를 고수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산림을 살피고 더 높은 책임감으로 록색을 수호하면서 삼강원의 산이 더 부르주고 무리도 맑도록 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서북공업대학 응고기술 전국중점실험실의 과학연구실은 국가급 중대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공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실험실 조우범 부주임은 과학연구 종사자로서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착안해 핵심 기술 공략을 전개하며 신심을 굳히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나아가린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형 정석에는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강인이 향강을 다스리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찰하고 향강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에 더 잘 용납되고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지지하며 향강과 오문이

0: 상황 각계는 기회를 다잡고 재련 공연을 개최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통해 국내외 연통의 뇨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개년 전망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용납하고 이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이며 오문여성연합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용은 습금형 주석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를 견제하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과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는 오문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려경은 애국자가 오문을 다스리는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고 사회 각계와 함께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실제 관철하린다고 표했습니다. 세신대학 석좌 교수 요재상은 습금형 종속인은 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량안의 평화 발전을 힘다게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청년 교류를 통해 량안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소비 신경영 형태와 신장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채로운 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기획 출시하여 연휴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천진시의 한 디지털 가전제품 전문 상업 복합시설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제품에 최대 500원, 일부 가전제품에도 최대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진시는 8천만 원 이상의 소비권을 발행하여 국가보조금, 보미밖에 일부 제품도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고 일부로인 친화형 제품도 신구교체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소비자 류씨는 생활 개선에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래된 방과 용품들을 모두 새 것으로 꾸며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시 상무국 왕가강 부국장은 국경절 기간 천진시는 서비스 소비 시즌, 갈맞이 쇼핑 축제, 야간 축제 등 다양한 소비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 플랫폼 혜택, 기업 민생 혜택이 연계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선발 경제와 야간 경제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비 성장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내몽골의 여러 맹시에서는 자동차, 외식, 백화점 등 소비 분야를 포괄하는 민생 혜택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의 한 신에너지 자동차 매장에는 차량을 구경하고 시승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 상무국 전야 부국장은 올해 홍산구에서 총 17개 브랜드 첫 매장을 유치하면서 첫 매장 플러스 상권 융합 유치형 체험 소비 경영 형태가 연후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기적인 주제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한 매장이 입점하면 인근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복근성 각지에서는 호텔과 민박 예약이 활기를 띠고 맞춤형 여행 수요가 높아졌으며 일련의 소비 촉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주시 상무국은 가을과 겨울 숙박 소비권 발행 활동을 시작했고 8천만 원 이상의 소비 촉진 자금이 다양한 소비 장면을 포괄하여 시장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산과 바다, 온천 자원을 활용해 현재에서는 국경절 해변 가족 축제 결을 주제 행사를 정성껏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몰입감 있는 휴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총괄 은문평 씨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독특한 해변 해수 온천을 몰입감 있게 즐기며 산과 바다 사이에서 여유롭고 알찬 국경절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국가에너지국이 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전날 전국 고속도로 충전량이 2,800만 킬로와트시를 넘어 지난해 국경절 연휴 전날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공효율 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오늘부터 각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주변도로 교통량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집중 이동으로 인한 단기 유동 인구 급증에 대응하여 각지 고속도로 운영 측은 최대 수요 대응 공급 계획

0: 극을 가동해 휴게소의 충전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많은 차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경 차주 리 씨는 10월 1일 차를 운전해 하남성 락양으로 향하던 중 저녁 7시경에 하북 백향 휴게소에 도착해 차량 충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앱을 통해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충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리 씨는 차가 너무 많았고 현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곧 충전이 끝날 것이라는 충전시설 인근에서 기다렸지만 바로 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기간 신에너지 차량 충전 고봉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차량 연결망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분석하고 주요 휴게소에 이동식 충전 설비와 고출력 급속 충전기를 추가 투입하면서 집중 충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교통투자서비스 구역 관리요한 회장 왕옥산 휴게소의 작년 경례에 따르면 대략적인 집계로 2일에는 약 500대, 1일에는 700대 이상의 충전 차량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충전 1일 점유율은 89.27%에 달했고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22시간 동안 장비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건성 고속에너지발전요한회사 왕효희 운영책임자는 명절 전에 이미 일부 고정충전기 설치를 끝내고 이동식 충전차 18대를 배치했지만 객관적 조건 제한으로 일부 명절 인기주차 구역에는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왕효희는 이동식 충전 설비는 휴게소 실시간 충전 상황, 과거 경험, 대형 서비스 구역의 충전 설비 재고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의 장상 연구원은 하드웨어 확충과 정책 보조금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네트워크화된 배차를 통해 충전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상연구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향후 24시간 동안 충전기에 몇 대 차량이 충전할지 예측하여 차주가 미리 확인하고 충전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줄을 선 차량들을 충전 부하가 낮은 휴게소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1: 2013년 10월 3일 중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13년 동안 크레인이 오르내리며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부두에서 배에 실려 해상 항로를 떠나서 모남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천연을 이어서 전해진 비단의 길 정신은 가시적이고 체감이 가능한 실천으로 구현되면서 문명 교류와 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영파 두산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중요한 길목입니다. 1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영파 조산항 전산항 구역 컨테이너 부두 크레인반 축사걸 반장은 크레인의 키가 계속 자라나면서 확장되면서 각지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림차 방항은 타이의 제조업이 집중 운영 해외 프로젝트에 착실한 성과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건설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발달경제체연구실 부주임이며 부연구원인 리보기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의 가치가 현재 국제 환경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기 연구원은 먼저 통로 다변화의 가치를 손꼽았습니다.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은 관련 국가들이 단일 통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통로 다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가들의 립지적 우세를 발전 동력으로 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발전 지향적인 국제 공동 제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업도 크게 추진하면서 인문, 교육, 관광 교류를 통해서 관련 국가들의 민심 소통과 왕래를 훌륭하게 실현했습니다. 과거 정화의 서양 원정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고 오늘날 수많은 초대형 선박들이 세계 각 대항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화협력, 개방포용의 해양정신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 위에서 중국은 각측 동반자들과 손잡고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협력 항로를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0: 15척에는 전망 계획 기간 작곡가는 국가 중대 대표 공

0: 공정인 삼엽손 신통로 공정은 삼엽공정에 이어 장강벌류에서 수리, 항운, 생태 등 기능을 아우르는 라면 손행굴진구역은 시험전 치르는 모의 시험과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선행굴진구역은 전력설비 이전과 개설을 위해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폭파와 굴진 작업에 필요한 시공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엽순 신통로 공정은 삼엽중추 신통로와 갈조댐 항운능력 확장 공정을 포괄합니다. 공사 현장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이 많지만 스마트 관리 플랫폼과 복도 위성 항법에 기반한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 시공 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소룡에 따르면 현재 시공 범위가 넓어 여전히 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원 위치 추적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 과정의 품질 관리와 실험 검측을 정보화 방식으로 조례하고 품질 추적도 가능합니다. 삼엽순 신통로가 완공되면 삼엽중추의 양방향 통과 능력이 3억 3,600만 톤, 갈조댐 중추의 연간 양방향 통과 능력은 3억 6천만 톤에 달해 만 톤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합니다. 수리부 삼엽공정관리사 사장 장총용은 장강 상류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과 승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강 경제벨트 연선에 지역 간 경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내외 개방 협력에 편리한 항운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10월 1일 국경연휴 첫날 전국 철도 여객 발송량은 연인수로 2,500만 명을 초과하고 단일 여객 발송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우리나라 첫 100메가와트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인 중국 화전신강 모래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10월 2일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접속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전력 생산량은 2억 도, 절약하는 석탄은 5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17만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제로탄소, 고효율, 경제적 대용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의 새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1: 성도 교수만 제2터널 서비스선이 10월 1일 굴진 작업을 마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도로 터널의 굴진 작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세계 터널 대회에서 글로벌 터널과 지하 공정 영역의 50개 대표적 프로젝트로 인정받는 교수만 제2터널은 청도의 주요 도시 구역과 서해안 신구, 황도 사이의 해상 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청도, 황도, 동일 생활권 그리고 환 교수만 일체화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0: 예멘 후티 무력이 10월 2일 전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무력 통제구에 94차례 공습을 가했고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9월 3일 사태가 격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1,350차례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난방 현대화 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물결, 글로벌 난방 현대화의 기회와 도전을 다룬 2026 글로벌 난방 현대화 론단이 9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전문가와 학자 100여 명이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글로벌 난방기 현대화는 발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동력을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였다며 인공지능에 능하고 내생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오픈소스 개방, 협력 공유를 견지하며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 기회를 다잡고 인공지능 분야의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새로운 실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전 총리 에샴 샤라프는 론단 축사에서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은 자원, 인프라,

0: 전문 인력 등면에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연산력과 지식에 대한 글로벌 남방의 외부 의존을 심화시켜 새로운 남북 격차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기구의 협력과 합동 강습을 추진하며 현지 언어의 인공지능 응용을 개발하고 책임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공동 구축할 것을 글로벌 남방의 현대화 요구합니다. 글로벌 남방의 중요 관심사는 기술 확보와 사용 가능에서 기술을 자체 발전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로 옮겨졌습니다. 복단대학 부교장 진지민은 이러한 수요는 중국과 글로벌 남방 국가가 인공지능 협력을 심하는데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사무위원회 주임 이자트 사드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중국의 경험을 글로벌 남방 국가의 발전 수요 우선 사항과 더 잘 결합시키는 데 유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채방은 중국과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는 인공지능 발전면에서 비슷한 임무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일을 가른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인공지능 윤리, 안전, 데이터 관리와 표준 제정 등 분야의 토론과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인공지능 관리가 포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수도대학 정치학 교수 마지드 부트로스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각국의 각이한 발전 수준, 발전 단계와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사회과학리사회 미디어 정보 책임자 구스타보 레마는 중국이 인공지능 모델 오픈소스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도록 고무하는 것은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이미 중국의 관련 기술과 도구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교류부 집행주임 조셉 벤두는 중국 농촌을 탐방하는 과정에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국 간 인공지능 협력에서 농업,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등 분야가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단 기간 남방 굴기 글로벌 남방 현대화 학술 연구 지도와 2026 글로벌 남방
1: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캐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드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이 지난 100년

인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상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지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이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주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현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주왕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격양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 로장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장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지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단결의 이야기와 시대의 새로운 목소리, 문명의 새로운 풍속 등이 바람비처럼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몽골 호르친 우익 중기 당류원의 선전부 상무 부부장이며 기문명 방공실 주임인 왕지국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들은 현지 농목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 맞춰 현과 진에 해당하는 기와 수무, 촌에 해당하는 가차 등 상급 행정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집앞 수다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기 방식의 선전 강연을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 앞에 수다팀은 연평균 3천여 회의 각종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도스시 준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곡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만한성성 기락융융의 사회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선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널리 전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학향매 부부장은 중갈기는 이미 시장에는 공연이 있고 골목마다 극장이 있으며 매주 활동해 있는 일상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전파 효과를

완성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이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근간입니다. 흥안맹 울란 호트시의 5.1 회의 유적지에 들어서면 어느덧 참석 대표로 되어 몰입형으로 홍색 기억을 더듬으며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의 왕천봉 국장은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여 단결의 기반을 굳건히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 제5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 우람프 사무실 예터, 내몽골 당위원회 사무실 예터로 구성된 일관 3지를 핵심으로 삼아 통합형 연구학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홍색 연구학습 우수 관광 노선을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독서를 통해 삼천고와 내몽골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구이마는 남방에서 온 고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민족 간의 따뜻한 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없는 사랑과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흑호트시 제30중학교의 동상용 교장은 학교에서는 교실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 단결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보원, 서예와 회화, 민족 음식 조리 등 특색 있는 문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 나눔, 연구와 학습, 실습, 자원봉사 등 형태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리아디알란 모두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는 박물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내몽골 박물관으로 안내해 붉은 넥타이 해설사로 되게 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사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내몽골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그리고 서로의 교류와 융합 속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몽골 박물원의 사회교육부 교육주관인 유경헌은 이른바 걷는 박물관이라는 특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보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내몽골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캐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관련 기관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무역협력의 심화에 따라 양국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중국 무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의 에너지 및 광물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캐나다의 대중국 총 수출액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고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집행이사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앤 비장은 상반기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2026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캐나다는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급증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초 캐나다 하원의원이며 캐나다 에너지 자연자원부 국무장관보인 코리 호건은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건 국무장관보는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전형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입 원산지에 보고서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센터의 평가

최근 가나다와 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크게 높아졌고, 중국이 가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가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에너지 및 광물, 농업 및 농식품, 임산물,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수십 개 산업을 포괄하며 소수의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기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나다 중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가나다 상공계의 대중협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가나다 상계 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약 70%가 향후 2년간 가나다와 중국의 무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중국을 자신이 속한 산업 또는 기업의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어 2025년에 31%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가나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등군 회장은 조사 결과 가나다 상공계의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한 신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세상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0: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근데 그때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2: 네.
3: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 장애 훈련 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 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네.
3: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2: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2: 네.
3: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 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네.
3: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2: 네.
3: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0: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장애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 이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0: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네.
0: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좋은 진보를
0: 예,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교사의 하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아동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교류도,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네.
1: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이 친구가

0: 이상하게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예,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고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예, 그런 거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화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하는,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계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예,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0: 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예,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는 것만큼, 예,
1: 그렇죠.
0: 그만큼 더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예,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예,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예,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1: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퇴근길은 다들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예,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예,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퇴근 후거나 주말에도 어찌 보면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는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1: 네.
0: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1: 아,
0: 때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0: 어떻게 다른지, 아. 예,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예,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네.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1: 네.
0: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1: 네.
0: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1: 네.
0: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 여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1: 네.
0: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하면서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1: 네.
0: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1: 네,
0: 네. 그런 것도 또 따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1: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1: 네.
0: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1: 아, 네.
0: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1: 네.
0: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경우들
1: 일단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1: 네.
0: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 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 이 아이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1: 네.
0: 예,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1: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뒤에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네.
0: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1: 네.
0: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1: 네.
0: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0: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네,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사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0: 위대한 사회 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 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에너지로 전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1: 작곡의 연변 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인옥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하며 우리는 거의 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에게 각종 기대를 설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계획한 경로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노력하면 보상을 바라기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어떤 결과들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고 마는 때가 옵니다. 심지어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도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기대 밖의 결과가 반드시 큰 후회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평평한 큰 길을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구불구불한 작은 길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가는 길에 험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오히려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대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허용해야만 순간적인 변화에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삶의 각종 도전들을 더 여유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구련옥 가수의 어머니 팔베개.

무엇을 갈망하든 그곳을 향해 굳건하게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든 아낌없이 온몸으로 쫓아가 보십시오. 인생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길 위에는 비바람과 진흙탕이 있고 가시덤불이 자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자는

하지 마십시오. 산이 높고 물이 길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마음에 갈 곳이 있으면 맨발로라도 나아가고 인생이 역행하는 여정이라도 갈 때 하나로라도 항해하십시오. 당신이 흘린 모든 땀방울은 미래의 꽃을 피우고 있고 쏟은 모든 노력은 꿈의 언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속의 만남.

네, 최근에 저를 크게 감동시킨 한마디가 깊이 용기를 주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요즘 힘든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이지만 꼭 견뎌내세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실력이 남보다 못해도 절대로 초조함과 불안이 당신 본래 많지 않은 열정과 끈기를 망가뜨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긴 인생의 작은 풍랑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리장길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네 낙원.

신창이가 되어 넘어진 후 몸의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설 것이며 당신은 의심받은 후 묵묵히 주먹을 쥐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고난들은 결국 당신 삶 속의 갑옷이 될 것이고 당신이 걸었던 그 우회로들은 결국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보게 할 것이며 당신이 경험한 그 좌절들은 결국 당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꼭 믿어주세요. 넘지 못할 어둠은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새벽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이 여전히 골짜기 깊숙이 빠져있고 비록 발 아래 길이 아직도 가시덤불로 가득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십시오. 당신을 묵묵히 지지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 그 열정, 결코 꺼지지 않은 그 희망이 모두 당신과 함께 비바람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김지협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님, 햇님.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想，答案太早却已增长，
1: 只想跟随你的脚步回到家。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回报，即使当你向你去到，最后还是见你泪中带笑。

说不要被骂，要不吃火锅

0: 在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前不去干，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